그때요 별주부 영덕전 너른들의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대 진세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융왕이 반기거사 수로 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복귀는 어찌하였느냐 예 도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네 그러면 도끼 바삐 잡아드려라